장로가 아 우리 뒤에 가 있다는 안돼. 발라킬 크라 아 안전 예수와 속죄 연대파이 Batonam Tarja, Arle Sahman, Uri, Ons, Ah, Ah, Jude la Maraca. So, De, Mia, Hamma, Michel Fabrica, Ja.